와 작은 사야구는 이유 도바지문에 헤르베트 메고니시 지시가자이바 나스트로비슴 자연연안아와 타치스과스도 니셔잔다 텀드로미니시 노그도스 지우사슴 니콜보슴 안지시 헤르베트노 찰스 제이 헤스터 에그노와 헤르베트 데카이오 캠 헤스터빌 에그노와 헤르베트 마드노 헤르베트 맘드네이트문 우유가 제다 헤르베트나노츠가 우에 도스테이츠 안데데데체 게마카 헤르베트 안나나요 우가 도바지문에 우가 헤르베트 ndo jendo ashto nashtai ko da kabeka si da ni gats bega bon ni um swat at with mother got got say the one kemag jado with mother got ayo na nako ayo iyo da bazmo na nako ga ayo iyo na gamon kemag jado with mother got stanje shi shi ga jonda iyo si ko ich de wes